0: 덴질은 누구래 마다 샘 하고 마다 나창에 덴질은 누구면도 봐. 알아 덴질 때문에 뭐시네. 덴질 문제가 쌓다고 요즘에 저러시도 시기도 봐. 자 이제 이번 인도산에 다 간다. 자와 독사디 안 가란즈 차단디 매버서고 그래. 차단 매버서야 그래야 차단 매버 듀지스럼 차단 매버 쳐고야 말이야. 다음로는 개화자네. 빼나지 탑지 쳐야. 란지면 진비 진진 매버서야 그래야 대다 직단 진단 개화서 걸려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라 인데베 신진지 겁나 시장의 신진지 로수수심에 저기 랑 타치도 베 제면지 진진고 수충도 되게 하래 다가는 신기 등진게 로텔이야 미다고 건별로 그제게 그게 군지치를 침비 저기 코다 진단 개화 인데게 등진게 로 수충도 하래 다 되는 신체니 차당이 싸워 놓고 등진을 투드리잖아요 덴진 매버 차야래야 그 덴진단 진단 개별 로직 사도 둑 사도 띠 개별들로 굶지 땜배 터네 애니 덴진을 니부 두주 마도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이번 인도 나란서다 차단 걸로 마지 공기 유태래야 신단 그리스도 와 차단 개별 내가 불러 유태래 신단 그리스도 와 딱 띵아서 심주셔오래 띠 심주셔나 차단 마지 웬내급 레에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딩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내 텔레야베 즉 땡카르 진대베지 해지 여말에 다 차단 때문에 내가 올라 철유다 등유 텔레야 전등네 댐베 이동 지다 댐베 이동 명원 지게 빼 쑥 타고 지게 다 가서 올려 해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지도 차로 내신지 지도 샤샤 내신 르파지 신주로 쑥 전부 줘야 되지 이 패지 아주 시트야 돼 난 네 사람 당원 난 네 사람 당나 야 나 동원이 고민할 수 있는데 난 내가 할 수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 할 수가
1: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way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a simple point. That is that the way in which we perceive things and events to be does not really accord with the way things really are.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affirmed by our own experience, attested to by our own experience. We touch something, we get hurt, and we experience pleasure and so on.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not being disputed. And then one might ask, if that is the case, if I eat something, I feel less hungry. If I'm thirsty, I drink something, it quenches my thirst. Things do exist. Why don't we leave them alone? Why do we have to go through this complex thought processes, trying to understand in the actual reality in which they do exist. So this is an important point. Why? What is the whole point? What is the whole purpose of delving into this complex analysis, thought processes? Here, I think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contemplate on a passage from Buddha's own scripture, where. This is in the Samadhi Raja Sutra, the King of Meditation Sutra, where Buddha says that there are in the world people who have deep meditative absorptions and so on, yet these practices do not quell, these practices do not calm or overcome graspings at self-existence. And also in our own case, in our daily spiritual practice, we recite mantras, we do deity visualizations and so on, but none of these actually

0: 다든지기 조공의 시발로 뛰어댕에 디두지다 조 이루 떡백하는 형태에 디두니 예발래 다 거기 숙체도 다든가 안 좀 양명도 사무스톤다 그는 류이 동네지 섬럽에 가서 그렇게 시들고 이 섬럽 숙성부지였나 류이 동네지 시태자 명은 봐 그럴 때는 이익이 선보지 영양의 체도 류기 동에 당도 렘바에 연구도가 아, 다 텔레션도 샘기 미디어 숙청부 제배이나 류기 대화 류소 대화 배 하장의 배 숙청부 배나 지 나의 배자 상부 퇴대야 미기 숙제부 통대야 나의 티신부 쏟대야 제 러신부 용대야 류지 렉자 대화 명 신배 겁라 이루 배 투대여나 디디기 이루 동해디 광해 시발로 땜배 이 가서 우리 그게 서 신발로 디기 시주는 도움도 봐. 자 디네 이루 자네 가다 이루 땜배 디두대다 소지 광해 시발로 땜배 디두니부 디니 소시주 집에이나 이루디 숙취하다 소취하다도 봐.
1: So between these two levels of experience of happiness and joy, the one which is on the level of physical experiences, particularly of the senses, the five senses, so the sensory experience, and the level of emotions and thoughts, between these two, now let us ask ourselves the question, which level of experience is more acute and more powerful? So here, if we reflect deeply, we can imagine that if the individual state of mind is contented and happy and joyous and there is a deep sense of satisfaction. So in that case, the individual, in some cases, even if the individual may be facing great hardships on the physical level, the individual, because of the state of mind being contented and happy and fulfilled and satisfied, the individual can, that experience of the mental and the emotions and thought can supersede and override the physical level of discomfort and pain.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individual may be surrounded by the best of facilities of that are necessary for physical comfort, if the individual's mind is totally agitated and is in pain and deeply perturbed and disturbed, then even though this person may be listening to his favorite music or have the most comfortable and pleasant clothes or you know, being served the best tasting and delicious meal or you know,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most fragrant smell and so on, because of the power of the mental disturbance of this individual who is in pain and a deep sense of unhappiness, none of these experiences the individual will be able to enjoy. So what this indicates is that the mental level of experience of joy or pain can override and supersede the physical level of discomfort and pain, whereas the mental level of the physical level of comfort and happiness cannot supersede and override the pain and the suffering that is the level of emotions and thoughts. So once you understand this kind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 will come to recognize that the experience of pain and happiness and joy on the level of thoughts and emotion is much more acute and powerful than on the level of the senses.
0: 근데 인류산에 다 루소 대화 영향이 아니 가서 우리 치 튕기 뒤에 뒤에 쌤지 동에 세트야지 시유는 돼야 맹해지 차연도 다 쌤지 뒤도 뒤 쌤지 동에 세야다 쌤지 대화 주야기 탑시디 친구 다 제동으로 와 친구 뒤도 루조기 동해서야다 지 디기 주비하기 사진에 대해 말도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우수십시오. 다 면접 준주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수제식 넣는 말이야. 수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이해들 왜?

0: is arises from the force of compassion. So it is the compassion towards all sentient beings which then give rise to the bodhicitta, which is accompanied by two aspirations. One is the aspiration to bring about the welfare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 other is the aspira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ir sake. So when you have such an altruistic intention endowed with these two aspirations, then you have actualized or realized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This then motivates you to engage in the bodhisattva's deeds, which are enshrined in the practices of the six perfections, and among which the most important is the perfection of wisdom, which is the sixth perfection. So this perfection of wisdom is this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bodhicitta, is what is a level of realization which is actualized when you reach the first level of the bodhisattva bhumi.
1: Oh yeah. 다 되네야다 가서 쉬야기 포봉어부터 저러시 이 동번나봐 양다고 지속 따오 세네다 송대야 들려야 응네 어 가서 올다 너희 자아리야 다 간다 지금 좀더 신당을 좀더 먹고 싶으시기 다 예배 나네 어 디디기 아나가랑저 지디두 대원대바다 동에 민대베지 땅아라조랑강한 거 예베체 딘데 이메 인도산에 디두디 에네가랑조라 지 그게 토나체과지다고 두그르체과지 고차용원인데 다 딘데기 디두디 강래총 디두디 냠수냥냉기 남 강사세야디 컨디시바 다 텔레야 딱제 제야지 난 아무 진이다 고 용되기 아래 자 딘데 인도 다 디두 용갱기 에 다감나 세대아디 에 가다시다 심주시스 잡아시스 차대기 아래 대신도 에네 대화도 동에 강을 때는 용약이 지다 친한게 게 알아서 변나 류지 원불로 써봐 지다가는 신기지 치 수조로 써봐 데네가 친한 게 망구주에다 디디 간다 송어래 가르친 중벌에 신에다 저어디 용되게 와래 자 데네가 다네 따와 에네 에 가시 우리 그게 대화도 동네기 친한 게 게인 디디 에네 야 타르 또나 규밀이 중벌에 쓰대 안 오고 양아치 딱 배줄이 중벌에 쓰대 안 오고 데네기 엔단 뒤주 나서시 그 용되게 와래 다디네 디도 롱 쪼바베 남 다감 강사 세안디 그 제일 전에 제 말한 줄로 텐디라 에네 에 미기 숙통을 때네 에네 네 통사지 미기 통사 디지고 뭐임 미기 통을 때네 네 통사바지 로 텐디 셔도와 어 더돈 베거리
2: 말한 줄 로리야 배나
1: ngai lu ni da ngai pe lu pe ka shu ri pe ge shin kho ba ji ya na pe ne jeng gi lu ji da ji ge sen be ene len shin ti mu ba de ne ji ge pe da sen di ji ge jiu lo sa lo shu bei na ji jiu lo san be jiu lo lo pe ba so lo da ka da jiu lo ya ge jiu lo de ba ji de ne ge sam lo shi le ni sa ne jiu lo khen di ta dung lu sin lo wang ju ne ga ngai ji pe ste
2: 지 여대 버릇을 놓으셔야 되거든. 자, 근데 이때는 다 나스야디 삼로스 당연히 오, 다디 나스는 류스로 왕 줄겐식. 대해서도 마세베 에니 생각진 되겐식이 셰베이나 생각만은 들어와. 니네 치면 뭐야? 야나베 류 다가 와도 셰베이나야 슈뉴 뒤기 풍부디 개베 뒤리야 풍부 요십 신사를 때 이네 에니 나스야 찍찍 나 샴베트 나 타르베트 나 개베트 시샤데야지 그 옆에 인도산에 딘데기 다 김젠라 땐네 나스야디 풍불레 탄 샹도 다 좀 되어야 돼 있어야지
1: 풍불 왕규